0: Merci pour votre sourire.
1: Дякую за вашу эгао.
2: Obrigado pelo seu sorriso.
3: Güler yüzünüz için teşekkür ederim.
4: 76.3MHz FM 笑顔.
5: It is now 9 o'clock.
4: 午後9時です。